0: 뭐야 그의
1: 멜론 뭐야
0: 그의 여수하기 멀쌍이 불안 고파 세 바보에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, louez l'éternel.

0: 예.
1: 맘지 라 베고 마켓 문 파티기 라 세 파티기 인 파티기 오 비엔
2: 유 파티기
1: 에체 포테 프리타 이브 문 요란데
2: 지아선
1: 세 프리타 이노 메즈 마나 런스노
2: 지아